0: 빵짱 예민쇼!
1: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사파의 제스콘 슈플라이 스파가운 그 감이 츠브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무 필리언 임포르테 료칼 끙방한 바가이 싹갈라와까
0: 빵짱 예민쇼!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먹어 말라 글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nagpalista kami di Choy sa watch list, Choy.
3: Ano? Watch list? Wala ko kapang lista na. Nga, sino ipalista mo, haw?
2: Ay, Choy, ipatokhang ko ang mga chismosa sa abon, Choy. Mga tupad balay ko, nga mga nagakotso-kotso sa akon.
4: Do you rely on sugary drinks and snacks for energy? It might be time to cut back. Too much sugar in your diet is a hidden danger. Excess sugar doesn't just contribute to energy crashes. It significantly increases your long-term risk of conditions like diabetes and obesity. The simplest change you can make is limiting those sugary drinks. Swap out sodas and sweetened juices for water, unsweetened tea, or sparkling water with a slice of fruit. Make smart choices today to keep your energy steady and your body healthy for the future. Limit sugar. Your body will thank you.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

0: 빵짱 예비촌.
1: 대도 소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무다무 필요한 인포르텐 료칼 근방한 바가 있어 깔려왔고
0: 빵짱 예비촌.
1: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먹어 벨라 룬나 프레스카 하길 람바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
2: Choy, babakla ko gani Choy sang Bombay kag ahos Choy kay maluto ko.
3: Ay, sigurado nga manamit na naman ay mga luto na.
2: Kita mo lang, mayo ka pa Choy. Wala pa ko gani kaluto. Gambal ka na nga manamit ang akong nilutoon. Ang bahana ko, nagakusmod permi sa mga niluto.

0: 빵짱 예비촌.
1: 내 옷을 가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 스파카 온갖 가밋 서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무덤 필리언 임포트 뮤칼 끝방은 버거이 석칼로워커
0: 빵짱 예비촌.
1: 바라서 반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갓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먹어 벨라 필리언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초이 마이만 옹가당 아들이탄
3: anun mo na day? Kadalika, dumasin naman.
2: Ang ako nabi nga best friend, nagapangita siya ko ng pet para sa iyang birthday. Hatagan ko siya. Tutal, parehas ba sila sang manog na sapat?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 don't follow right away. It's safer to talk where you are in a space with more people and more visibility. Remember, if you don't know the real reason, don'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 Sometimes, safety is staying visibly safer not to be pulled away from an open space. Stay alert. Stay smart.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